0: 아시겠죠? 예, 예, 예.
1: 아, 사람, 왜 이런 난 왜 이래, 베이비? But my waiting would always be in vain. Yes.